0: 기릉랑한 조카파 롱름 아브리랑오나 양이 노랑니 묵고아랑코 아로 징징뱅 징가리니 릉릉아랑오니코 크나트미 아그사코 남바트랑가파 기트랑코 아로 포이트리랑코 부꽃나마나 만데니 베인 비망코 안생아트나 온그파 삼랑코바 부릉오니콘 마나 만데니 기스코 안생아트파 위아니 비다코 온그파 남그파 옥시진 발와코 온그파 차아니 아로 치코 온그파라 부릉안 오아 Kosako jana pagaman plak mandena nangaparangara burungosa donga. Wan burung ba forest donga. Unigman burungara mandena nambat sangapa bostu aru nambat sangapa repeng donga. English proverb agana,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Jeni muksongania, nangan salo mangapa repengan repeng chokmot donga. Unigman chokmot kapa repeng burungna mande chokmot kapa repeng okna nangkaa.
1: Na simang Winston G. Momani segamononi burung rang anting mandena nambatrangpa rpeng wa yani bidungo agana nirangko knaswaha aro ya agana nirang baksa ye program na donso dongaman somoiba yanon bonaha dao dikdik sani jamano na simang Bollywood melody program ko knaswana mangen yan akashwani turang

나 시망 데지 필모니 코이 아키 예깃 코크 나 소아하 다운 시망 락샥 필모니 쿠마르사누 아로 알카 약닉 니르가파 쿠치 쿠치 깃코 크나 소겐

나시망 락샥 펠모니 구치 구치 깃코 크나소아하 다오 나시망 테레메레 섭네 펠모니 하리하란 아로 사드나 서금니 릉급바 구치메레 딜네 카하 여깃코 크나소나만겐